나는 생컷 아니 만나고 보도 와인 아니 보라들이 또리 보라들이 아니 떡배도 아니 빈 파소만 마인 아니 두쩍지 아니 이렇게 시처럼 갈보이 샤키리 아니 비트러히 아니 비트러히 슈도 미쇼비 다트리 벌어비리 지렁이 어떤 어머시 아니 천사 아니 군 아니 버튼 숨기자 바이